아로헤. 알아? 네 아로케. 아 기테 카이토노 카우에 아로 하야하테 아로 기테 파티. 기테 포티 파티. 네 아로케 기테 포티 카이토노. 나 아 코테라 타라타 라이타키. 잉아리 호마 페나 아 카파이 후아라네. 아 타리아테와 타리아테와. 잉아리 호마 코이에나 나 코레롱아 파누이. E pāna ki taku pito pito kōrero mo tēnei rā, mo tēnei ata. Hoi anō mo tēnei wā, kia hoki anō tātou ki ngā waiata.